过年还能回家吗？要是回不来，打个电话。

0: 刚才飞过去那个是我儿子？
1: 是的，他还补修了翼龙的课程。

0: 就会珍惜了。恋爱中有人被打垮，有人长大，你还爱我吗？
1: 你爱我吗？
0: 水流过。

不伤害，抛弃你，忘记我的爱，爱爱爱爱，爱让我从此不爱。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20일 한 잔의 동심 커피, 중화민족 한 가족, 연변 민족융합 커피 창의 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상무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0: 현장에서는 또 연변과 보산 두 지역 커피 산업 협력 대상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연길 보산 커피 문화 전시 중심 대상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여러 민족의 문화, 지역 특색을 창의 커피 제작에 융합했습니다. 모두 30명의 선수가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신중식 사슴커피, 인삼커피, 송이버섯커피 등이 각각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커피 문화 장터도 마련해 전통 브랜드 상가와 무형 문화재 관련 상가들이 전시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커피 산업과 본토, 민속 문화의 다원화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문화 공연 등도 진행해 커피 경기와 민속문화, 문화관광 체험의 깊이 있는 융합과 쌍방향 상호 촉진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이 관광을 통한 세 가지 교류 촉진 계획 시범도시 건설 과업을 관철하는 혁신적인 실천이자 연변과 운남 보산의 지역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협력상 생애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은 연결시 현급도시 커피의 왕 커피산업토대에 의탁하고 커피를 누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산지와 손잡고 여러 민족의 경제적 상호 융합, 문화적 융합과 인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8월 20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원은 시인대 사회건설위원회 구성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을 이끌고 우리 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집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소화원 체육공원과 연변금대 체육문화발전유한회사를 찾아 공공건신기재 배치와 보수, 경기장 운영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군중건신활동 전개, 사회체육조직 발전, 체육산업 육성 등 삽시달 상황과 전민건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관철 실시를 둘러싸고 담고 같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도시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와 결부해 건신장소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신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군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신기재에 대한 상시와 순찰검사, 보수, 갱신의 폐쇄식 관리기재를 구축하고 관리보호 책임을 다져 군중들의 건신안전을 보장하며 공공체육장관의 개방운영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변리그 축구경기 브랜드를 강화하고 조선족 전통체육과 빙설운동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본토의 우수한 군중성 체육 경기를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부대 경제 정책을 보완하며 기업과 사회 조직이 경기 주최와 경기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민건신이 정부 주도에서 다원 협동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체육 지도원 대우를 확대하고 건신과학보급과 운동재활지도를 사회구역, 농촌, 학교에 보급해야 합니다. 체육과 교육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노인과 중청년 등 부동한 군체의 수요에 맞춰 건신봉사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전민건신과 문화관광산업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며 체육경기로 모인 인기를 소비 증가로 전환해 민생개선과 도시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시 전민건신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0: 8월 20일 우리시는 소수민족 전문 기술 인재 특별 양성 계획 출발 전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양비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우리시의 특별 양성 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2025년 길림성이 전국 소선문 기술인재 특별 양성 대상은 국가가 민족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인재 공정입니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며 연길에 발

0: 발전 수요를 염두에 두고 학습 성과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탄탄한 능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결의 선전원과 연락원 역할을 잘 발휘해 우수한 자원과 적극 연계하고 연결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교율을 엄격히 지키고 좋은 형상을 수립해 연결 전문 기술 인재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파견 단위에서는 외부 양성 복귀 후 활용의 폐쇄식 기제를 구축해 양성 참가 인원들이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고 인재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1: 8월 26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연변저 순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공원가도 원법사회구역, 시청소년 활동 중심을 찾아 각 지점에 민족단결 선전교육, 민족문화 교류 융합, 기층진지 건설 등 사업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기층에서 조례 관련 사업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실제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담회에서 집법검사조는 우리 시의 연변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철 실시 상황을 둘러싸고 교류하면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희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조임 김홍매가 집법검사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21일 우리 시는 2026년 중소학교 시작학년 공개 반급 배정 의식을 진행하고 시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3일군, 시인대 대표, 시정협의원, 학부모 대표 및 보도 매체 기자들을 초청해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반급 배정 현장은 시교원연수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시교육국 3.1군들은 먼저 반급 배정 전용 기능실과 전용 컴퓨터 등 설비를 현장에서 개봉 검증해 모든 설비가 조기 상태이며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작원이 공개 반급 배정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반급 배정 사업은 학교별 조에 따라 자리로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개 반급 배정에 참가한 중소학교는 모두 35개로 그중 초중 15개, 소학교 20개입니다. 반급 배정 사업은 각 학교 반급의 총 학생 수, 남녀 학생 비례, 민족 비례, 교원 배치 등 4개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원칙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각 학교 교장이 전자 반급 배정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 명단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후 각반 담임 교원들이 추첨 순서와 뽑은 번호공에 따라 해당 반급을 확정했습니다. 명단이 생성된 뒤 시교육국 3.1군과 각반 담임 교원이 신입생 반급 배정 명부에 공동으로 서명 확인하고 보관했으며 반급 배정 결과는 시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3.1군이 전 과정을 감독한 가운데 봉인 보관했습니다. 이날 각 학교는 교문 앞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반급 배정 결과를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정복례는 공개 반급 배정 전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교육 자원의 균형 배치를 추진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 부문과 학교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가정 교육을 착실히 잘해 가정과 학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새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시 각 중학교는 반급 배정 후 재반 연계 사업을 잘해 2026년 가을 학기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이 밖에 특수한 원인으로 등록이 늦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교육국은 개학 일주일 뒤 제2차 공개 반급 배정을 통일적으로 조직 실시하게 됩니다.
1: 8월 26일 성당위 선전부, 조당위 선전부, 시당위 선전부에서 공동 조치한 해민 디지털 독서 플랫폼 보급 활동이 시소년아동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선전 영상을 방영하고 선전 강연원이 직접 조작 방법을 설명하면서 플랫폼의 디지털 독서 자원과 사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조당위 선전부와 플랫폼 보급조는 시소년아동 도서관과 현장 참가 독자들에게 500여 장의 디지털 전자독서 카드를 기증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디지털 독서 플랫폼에는 8만여 권의 전자도서, 16만 여회분의 오디오 도서, 800여 회분의 온라인 강좌 영상, 1억여 건의 학술 자원이 있으며, 읽기, 듣기, 보기,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0: 희소년아동 도서관은 플랫폼 자원에 의탁해 연령대에 알맞는 각종 독서보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날 길림대학 부교수 최감이 초청돼 불씨 중화민족부흥의 길을 찾아서 전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독서 방법과 심층 독서 등 면에서 현장 독자들에게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했으며 80여 명의 학부모와 소년아동 독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분비는
3: 안녕하십니까?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롱부화, 러닝화, 테니스화, 바드민턴화 등 다양한 운동 전경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과 신발 표면의 디자인, 재질도 이에 따라 다른데 합리한 선택을 해야 운동 손상을 줄이고 운동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롱부화입니다. 롱구 운동은 많이 뛰고 빠르게 멈추기에 롱구화의 바닥은 전방위적인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홈이 깊습니다.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표면에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 고강도 복합 재료나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닝화입니다. 동일한 충격 완화 요구 사항 외에도 더 가볍고 산열과 통풍이 잘 되며 신발 표면이 더 얇고 신발 밑창이 대부분 세로 방향 미끄럼 방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화, 탁구화, 바드민턴화입니다. 종목의 운동 특성에 따라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 측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발 표면 양쪽이 보통 보강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은 가로 무늬를 주로 해 측면 미끄럼 방지를 실현합니다. 다음은 배구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더욱 가볍고 바닥의 미끄럼 방지 성능이 뛰어나며 발목 높이가 적당한 형태로 설계돼 충격 완화와 빠른 방향 전환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는 운동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의 앞부분 3분의 1을 구부릴 수 있고 뒷부분이 딱딱한 신발을 선택해야 아이들의 발 근육을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발 앞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부딪힘과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운동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신발 표면이 더러워졌다면 가능한 한 물티슈나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깨끗한 천으로 얼룩을 닦아내야 하며 세탁 시 장시간 물에 담궈 놓아 신발의 접착면이 갈라지거나 신발이 노랗게 변하거나 재질이 로화되는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물이나 직물의 신발 표면은 딱딱한 솔로 씻어 섬유 소재의 3차원 구조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발 속 관리는 주로

요지되면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하고 자가 회복을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너무 더우면 전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입니다. 야간의 지속적 공온은 신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먼저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낮 고온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열야 로출은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과할 경우 수면 질이 저하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부하가 증가됩니다. 야간 고온은 인체의 자율신경 계통을 교란해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병 위험이 증가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밤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핵심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와 장기에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인은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사는 일부 로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않아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 탈수가 발생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 용량이 감소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름철 냉채를 보관할 때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원하고 입맛을 돋우는 냉채가 식탁의 단골 메뉴로 됐고,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도 연중 최고 발생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주제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된 냉채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냉채는 상온에서 보관 2시간이면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이 생략돼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쉽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병원균이 빠르게 증식하기에 최적의 황금 온도대로서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즉석 냉채 미생물 위험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고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육안으로 신맛이나 끈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폐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신종입니다. 천보리에게 사랑이라고 씌어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여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는 마음의 경련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 뮤직은 신명조 씨에게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의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깐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 속에 들 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청소나이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 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청소라였습니다.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이 이어지는 여름철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50여 년 동안 피부 질환 치료에 전념해오신 연길 박방중이진료소 려순희 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피부 관리와 피부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결 박방종이 진료소 려순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네, 자기소개

0: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 박방 중리 진료소의 여순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박방 중리 진료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1: 박방 중리 진료소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0: 네.
1: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0: 네.
1: 간단하게 얘기 소개를 하시죠.
0: 네.
1: 박방 중리 진료소가 박방 진료 중리 진료소라고 이름 가진 지는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0: 그런데
1: 네. 이 박방 중리 진료소가 이 이름을 가지기까지는 6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0: 60년이요. 네.
1: 예.
0: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또 열심히 달려오셨군요. 이 피부 질환 위주로 또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피부 질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박방 중이 진료소에서는 어떤 피부 질환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으신지 또 다른 치료법과 차별화되는 이 박방만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 여기서는 박방 중리 진료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박방 중리 진료소가 6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 역사를 조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저희 남편 박종욱은 한국의 유명한 이학저서를 편집한 황필수의 4대 제자한테서 이 방약 합편이라는 걸 넘겨받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 5대 전승인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제 5대 전승인으로 되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또 3년 전에 또 제 6대 전승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저희 남편은 이 책을 60년대에 넘겨받았습니다.
0: 60년대.
1: 1960년대에 넘겨받았는데 지금 이미 2026년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책은 조선이 조선어로 된 조선이 이렇게 의학저서입니다. 황필수가
0: 네.
1: 편집하고 그다음에 조효현이라는 황필수의 4대 제자인데서 전승받은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0: 네.
1: 여지껏 그 책을 안고서리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0: 네.
1: 민족의학연구소에 가서 또 저의학을 배웠고
0: 네.
1: 그 다음 천진중의학원에 가서 또 중의학을 배웠고 이래서 중의도 하고 저의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렇게 쭉 한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는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이전에 제일 처음에 60년대는 월청이라는 데서 월청 석건촌이라는 데서 근무하다가
0: 네.
1: 그 후에는 또 월청 진 위생소로 또 전근되었고 예 그래다가서 그 다음에 또 연병원이 그런 화상과 소상커의 요즘이 그런 저기 뭔가 위탁을 받고 연길로 전근하려 하는데
0: 네.
1: 도문에서 놓지 않아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문에서 계속 하다가 도문에서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서 그 화상 문제 무릎 꿇어댔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쭉 한 25년간 넘어 되겠어 화상 문제 무릎 꿇이다가 이제 연길로 올라온 지는 한 7, 8년밖에 안 됩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럼 이제 박방중이 진료소는 네, 어떤 피부질환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주되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업이 많고
0: 네.
1: 농촌에서 가마를 걸고 쨈비감에도 걸고 그러니까 화상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은 또 그때와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0: 네.
1: 지금은 화상이 이렇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다음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생활 수준도 제고되고 그러니까 지금 자대는 쓰는 분들이 많고
0: 네.
1: 그래도 그러니까 자대는 쓰고 그다음에 또 미치를 쓰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절단되고 그래서 화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습니다.
0: 네.
1: 상대적으로 적고 피부질환이 지금 점점 많아졌습니다.
0: 피부질환이요.
1: 예, 피부질환이 엄청 많은데 이전에는 없던가 하던 아이들도 피부질환이 많이 시작

0: 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찾아오는 거는 화상, 동상, 그다음에 뭐, 저기 뭐인가, 습진, 그다음에 따이상, 파워전, 소보진, 그다음에 뭐, 저기, 그런 요드름, 그다음에 무슨 부스럼, 뭐, 가지가지 피부병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예. 도시 또 서희들도 내려오고, 중서희가 결합돼서 대대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리를 따라서 산으로 많이 약해라 댕겼습니다. 예, 며칠씩 그러니까, 그땐 농촌이 60년대는 정말 농촌에서 1년에 한 번밖에 분배를 못 받았는데, 연말에는 분배할 땐 돈을 지는 농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게 큰 미처이 된 거는 우리 산에 가서 약을 많이 캐고, 근데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그런, 약한 가지 캐서는 그거 다 무조건 먹어봤습니다. 먹어봐서
1: 직접 맛을
0: 직업서
1: 보고,
0: 맛봤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맛이 어떻고, 쓴가, 시큰가.
1: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으셨네요.
0: 예.
1: 네. 그래요. 약효를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또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 원료의 선별부터 제조 과정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약재를 선별하는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견지해 오셨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이전에는 우리 농촌 위생소에 있을 때라면, 월청 위생소에 있을 때라면 그때는 이렇게 저기가 나르석을 넣고 그 약피발에서 주는 중약재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엄청 질량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다그 뭐니까 농촌 그 시내 그 저기가 약피발에서도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 많이 받아들였다 마음입니다. 자기가 캐고 들여서 캐고 이런 것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는 약재들이. 근데 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시대가 발전함이 때려서 지금은 국가에서 할 때도 또 괜찮았습니다. 국가에서 그 약재 피발을 그할 적에도 우리 연길에 와서도 약재를 많이 피발해 갔습니다. 중약재 시장 피발해 와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어디가 싸도 시름 놓고 쌀수 있는 약재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는 눈을 보면 다 아니까, 그다음 눈을 봐서 모르겠으면 그다음 또 씹어본단 말입니다. 맛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서 나는 정말 약재를 이래 분간하는 뭐 박사라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짝을는 지금 또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나 먹으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약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그 이천 승인이 되면서부터, 우리 아들은 올해부터 이것도 먹어왔습니다. 근데 이 전업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은 우리 아들은 난방이 시장에 가서, 약재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고찰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약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할 때부터는 우리 아들이 직접 그 약재 시장에 가서 싸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래 친한 몇 집들이 지금도 우리과 같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없는 약재들은 거기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피발에서 괜찮은 약재들은 또 들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변에서는 나는 약재들은 저는 안 뒀고, 주약에는 장백산에서 나는 거 쓰고 있습니다.
1: 장백산에서 나는
0: 예.
1: 또 천연 약재들을
0: 예, 천연 약재.
1: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0: 예.
1: 듣다 보니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 약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엄청 까다로우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시나요?
0: 주위에서 또뭐 연기려 오는 뭐 그렇게 저한테 와서 뭐 약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기려 와서는 뭐 약재 박사라는 말은 못 듣는데, 동네에서는 다 이래 저 집에는 가짜 약이 못 들어가는 집이다. 근데 연기려 와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울집을 댕기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집 약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집이다. 이집 물건을 주인도 믿을 수 있고 이집 약도 믿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예.
1: 그만큼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은 이 피부 손상이 가장 심한.
0: 이 우리 여기 기후를 놓고 말하면 그때는 피부가 안정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따뜻한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겨울이라도 뭐 난방시설이 다 있고, 그래도 겨울에 추분 고상은 세게 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피부가 이렇게 조용하게 안정하게 이렇게 자기 상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지금 피부가 시달리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0: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여름
1: 네.
0: 같아서는 땀 많이 흘리고 땀 많이
1: 그렇죠.
0: 흘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식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차갑고 덥고 이런 데 오가면서 피부는 시달림 받는단 말입니다. 불씨를 차갑다, 그 다음 불씨를 더웠다.
1: 네.
0: 예, 이렇게 오가면서 저기 뭔가 시달림 받다니까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습진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땀 떼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1: 그렇죠.
0: 여름에는 여러 가지 피부병들, 그 다음에 뭐, 그, 저기 뭔가 紫外线에 노출된 사람들은 또 쌀쌍도 당하고, 그
1: 네.
0: 다음에 또 무슨 과민도 챙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뭐 따로 이제 피부를 진정시키고 또.
0: 그, 저기 치료하는 게 있으니까,
1: 네.
0: 정말 똑똑하게 치료한단 말입니다.
1: 아.
0: 그리고 이렇게 그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관에는 보니까 대상 포진도 엄청 많이 치료하고,
1: 아,
0: 예,
1: 대상포진이요.
0: 대상 포진이 엄청 많이 또 생기더라 말입니다. 이 여름에. 예. 근데 이렇게 중의학도에서 이래 중의약으로 이렇게 초본으로 이래 치료할 적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치료되고 빠른 시간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첫감이 진단이 빨리 나서 첫감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따이상 포진을 예를 들어서 따이상 포진을 하면 일단 우리 집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게 나오기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말 들어보면 우린 진단 따로 따이상 포진 딱 진단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진단 내리게 되면 일단 우리는 씻는 것부터 그다음 바르는 거 그다음 먹는 거이세 가지 진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일이면 끝이 납니다. 따이상 포진이
1: 20일이면
0: 땡디도 아예 맞고 그래서 20일이면 끝이 난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순간적으로 생기는
1: 이 습진이나 그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더 자주 생기는지, 이는 어린이 피부에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아이 자체는 이렇게 원래 아기들 자체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온몸이
1: 그렇죠.
0: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피부부터 온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정말 세월이 이런 풍상을 겪지 못했으니까
1: 그렇죠.
0: 아기들 피부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렇게 쉽게 피부병이랑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료소에 오는 아기들도 그렇고 제일 적
1: 이 복용하는
0: 예, 애기들 병은
1: 약보다는
0: 그리, 뭐, 선천적인 거 내놓고선 애기들 병은 그리 뭐, 시간, 걸린 시간이 오래지 않으니까, 예,
1: 그렇죠.
0: 그, 걸린 원인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료가 빨리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꺼내야 더 준다면 좀 엄중한 것 같으면 바르는 거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서 될수 있는가? 이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뭐 나무 뿌리, 풀 뿌리, 그다음에 무슨 나무 껍질, 무슨 꽃,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자연이 다 속하는 이런 물건들 가지고 하길래 해서 얘는 거짓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안에 독 있으면 다 빨아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물게 하고 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또 이거 잘 움직이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건은 또 거짓말 쓰지 말고
1: 그렇죠.
0: 좋은 약재들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0: 기름기 썼던 대통령 자파르 5부는 사업 준공 및 가동식에서 참석해 연계 기술이 기름기 썼다는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데 조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
2: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3: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승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1: 번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서선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국가안보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강진 교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 계속 교류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안보는 국가 발전의 근본 전제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안정, 문화 번영은 모두 국가의 안전을 보장으로 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단편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말할 때 이 대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사명을 확고히 이행하면서 묵묵히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당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하며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 국가 안전기관의 인민 경찰들입니다.
5: 저는 장몽윤입니다. 국제관계학원의 돌탁자 옆에서 열심히 무전기를 다루는 이 젊은 여성은 누굴까요? 왜 맷단 산간마을에서 전보를 치고 있는지 정원 뒤쪽에서 그 답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본 조각성의 원형은 은폐된 전선에서 싸웠던 여웅 선배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 마을의 한 촌민과 부부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항일 전쟁의 가장 간구한 연대의 그녀는 6년이라는 시간을 아침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이 비좁은 산골에서 비밀리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모스오 발신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화에서 정보원이 이 발신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발신기는 장단음의 조합을 통해 외부로 정보를 발송합니다. 당시 은폐된 전선에서 싸우던 영 선배들은 이런 산골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당조직에 수많은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평소 정보연락소 역사에는 수많은 영웅 인물들

0: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마 잠복의 주인공 원인 때문에 저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녀와 오래 지냈던 동료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습금형이 좋아하는 전곡 제10부 우뚝 서선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고가 안보편 다섯 번째 법은 들으셨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선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오늘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상순 길림화학섬유그룹 단곡회사 생산공장에서는 탄소섬유 원사가 한 다발식 산화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탄곡회사 고성능 작업장의 천호 부주임이 소개한 데 의하면 네, 길림성은 기존 자원을 새롭게 바꾸고 전통 산업의 새로운 강점을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 홍기 제조센터의 번영 공장 구역에서는 산업용 로봇팔이 난립하게 움직이며 차체의 골격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균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성차 한 대가 생산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정기술부 총조립기술 고급 주임인 장국용은 작업장의 용접 자동화율이 100%에 달하고 2만 대의 설비가 전면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사전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혜의 힘을 빌렸습니다. 최근 길림성은 자동차, 석유화학, 장비 등 전통적 강세 산업에 집중해 지능형 개조와 디지털 전환으로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으로 개조 방안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자동차 경량화와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적용을 모 산업을 1호 공정으로 간주하고 직접 광전자를 비롯한 전국 중점 실험실을 건설하고 장춘 광학 정밀 기계 물리 연구소와 장춘 이공대학 등 연구 자원을 통합해 성급 실험실을 구성함으로써 전 산업사슬 기술단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길림성은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신에너지와 신장비, 신소재, 광전자 정보 등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이 육성 단계에서 성장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분야에서 길림성은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 한량지 적용 등 난제를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에너지 지능형 조절, 고급 친환경 장비, 다중에너지 융합 응용 등 최전선 분야를 꾸준히 심화해왔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길림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389만 6,700kW에 달했습니다. 네, 길림성은 또 변수를 육성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춘 첩익 자동차 과학기술 주식 유한회사가 주도하고 길림성 공업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출자하여 길익 최화 로봇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올해 회사가 개발한 질검과 산업검사 로봇이 숙련된 검사원과 함께 자동차 배선 하네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정확도는 모두 100%에 달했습니다. 네,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2025년 이후 길림성은 누적 4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역량을 모아 난제 해결에 나서는 프로젝트 9개를 착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길림성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산업 과학기술혁신연합체가 출범했습니다. 첫 33개 회원사는 장춘첩익

0: 중차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등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아우르면서 전과정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재화지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길림성은 소재와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길림성의 공급 로봇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81% 증가했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제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27% 증가했으며,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5% 증가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대치한 지 거의 반년이 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배신트는 24일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란에 시행해 이란의 타협을 압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겉보기에는 대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행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란의 경제와 민생 압박을 더욱 키우겠지만 이란을 굴복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란 측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 충돌을 격화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진퇴양난을 더욱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배신트의 발언이 다소 유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서 대대적으로 주장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결전은 오히려 경고 사격에 가깝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주 이란에 대해 역사상 국가를 상대로 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고 배젠트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글을 올려 이란에 대해 경제적 결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경제 위협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배경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제한된 군사 선택지, 다가오는 중간 선거로 인한 복합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용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전략적 좌기 몇 시간 전 이란 화폐 2알의 달러당 환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분명 이란의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지만 이란은 그 때문에 정치적 양보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은 거의 한 번도 그렇게 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경제 제재로 군사 행동을 대신해 이란의 굴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만약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이란은 군사 행동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캠퍼스의 마이클란 카무라와 교수는 트럼프가 제재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고 더 거칠게 위협할수록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 조켄트는 이란 강경파의 눈에는 오직 군사적 타격만이 미국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은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 기지와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이미 군사적 수단으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맞서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부외무장관 겸 외교부 정치와 국제문제연구센터의 하테브 자드 주임은 미국 측의 지속적인 극한 압박에 직면해 이란 정부가 각 기관을 조율하고 여러 방면의 자원, 특히 군사 자원을 동원해 제재의 효력 상실을 추진하며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다른 나라들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의 레자이 비서는 최근 이란의 이웃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경제전에서 미국 편에 선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군사 충돌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와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썸 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있습니다.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 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동생 계약 준비를 해주러 나가야 합니다. 학용품이며 여러 가지 계약 준비를 제가 준비해줘야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물건들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점심 잠깐 나가서 걸었는데도 아직은 덥더라고요. 벌써 가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계절이 네, 등산하기에는 딱 좋은 네,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마냥 더운 것도 더운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흰 종입니다. 천보리에게 사랑이라고 씌어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어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 는 마음의 경변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사랑해 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게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람자는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병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하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부부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연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2: 由禹锡著名诗作里头无一像，你坐地铁一号线到三山街站，换23路到武定桥站就是了。斜阳草树，寻常巷陌，人道既无曾住，时时处处可怀古，是国家的幸运，人民的幸福。拥有文化遗产，拥有未来。

0: 급히 가서 피해 주민들과 재해구조 인원들을 유문하고 현장에서 재해구조와 응급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문 부총리인 장국청은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도했습니다. 당장의 확관용도와 공문 실무팀의 지도 아래 소장자치구, 응급관리부 등 관련 부문과 소방구조대원, 중국 안능 등 전문 구조인력은 신속히 움직였고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도 명령을 받고 즉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재해구조 작업은 긴장감 속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으며 주민 대피와 사후 처리 등 업무도 전면적으로 시작돼 추진됐습니다. 회는 이번 재해는 고온 고한 지역에서 발생해 골짜기가 가파르고 기후가 변덕스러워 주변에 여전히 많은 빙하, 빙호와 지질재해 위험이 존재해 재해구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 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실종자 수색 구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공동 협의를 강화하고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온색호와 주변 산체의 안정성을 면밀히 조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현장 인원 관리를 강화하여 구조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을 적절히 대피시키고 무효율 구호 등 사후 처리 업무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네팔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구호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회는 위험 잠재 요인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야 하며 청장 고원의 빙하, 빙호 자원 조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동쪽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해 재해 연쇄 위험 식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처리 기재를 보완하고 상하류의 위험 잠재 요인에 대한 관측, 조기 경보, 대응 연계를 강화하며 위험구역 인원 이동 경로와 정착 장소 등 인원 대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구조 핵심 인력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이 큰 고원 산악 국경 등 편벽한 지역의 소방구조, 공동재해구조 등 인력 배치를 적절히 늘려 도로, 전력,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경 재해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응급관리와 재해예방, 재해감소, 재해구조 수준의 향상을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발전과 안전을 잘 총괄하고 국한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며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치적 책임감을 높여 안전과 안정에 관한 각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8월 28일 네팔의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네팔 파우델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과 네팔 국경의 기롱 라수와 동산구에서 심각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주민들을 이전 대피시키고 부상자 치료를 다그치면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네팔은 산과 강이 이어졌고 운명을 함께해왔습니다. 중국은 네팔의 구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국 인민이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 리강 총리가 네팔 발렌드라 총리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0: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충실한 공산주의 전사이며 우리나라 민족사업과 경제건설 전선에 걸출한 지도자이며 중국민정치협상회 제14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인 진무동제 유체가 28일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신무 동지는 병으로 2026년 8월 24일 15시 5분 북경에서 향년 72세를 일기로 소고했습니다. 28일 오전 팔보산 혁명 공묘 강당은 엄숙하고 장엄했으며 애도곡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대청 상단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진무 동지를 깊이 애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현수막 아래에는 진무 동지의 영종 사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진무 동지의 요치는 꽃과 푸른 죽백나무 사이에 편안히 안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붉은 중국 공산당 단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습금평 조락제, 왕혼영 제기, 정설상 리희, 한중 등이 애도곡 소리 속에서 천천히 진무 동지의 요치 앞에 천천히 다가가 엄숙히 묵념하고 진무 동지의 요치를 향해 세 번 경례한 뒤 진무 동지의 유가족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무 동지가 중병을 앓는 동안과 별세 후 습금평 리강, 조락제 왕혼영, 제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은 병원을 찾아 위문하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진무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 관련 지도 동지들은 직접 영결식에 참석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의 책임자, 진무 동지의 생전 친우와 고향의 대표들도 영결식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8월 28일 제80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제80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보장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1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2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농무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3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개정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4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26년 8월 28일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공포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5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2026년 8월 28일에 내린 결정에 따라 류치원의 민정부 부장 직무를 면직하고 리상관을 민정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0: 8월 28일 습금평 국가수석이 비쇼케크에 가서 기르기스 수단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가하기에 앞서 기르기스 수단 언론보와 까바루 국가통신사에 손잡고 중국과 기르기스스탄 관계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서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깨룩해서 섰다는 서로 밀접하게 의지하는 좋은 요시자,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벗, 서로 성취하는 좋은 벗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양국의 교류 역사는 아주 요구합니다. 고대 비단의 길은 대를 이어 양국 이민의 친목을 증명해줍니다. 수교일의 쌍망은 상호 존중, 설린 친선, 상호 학습과 참조, 호혜 상생의 리념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상호 신뢰를 정진하고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쌍무 관계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설린 친선에서 전략적 동반자에 이르고 다시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습금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중국 기록기조 습단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설린 친선, 본영 공유의 중국 기록기조 습단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쌍무 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귀고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면서 리익의 융합으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마음의 소통으로 교류와 창조를 지속하며 의리로 서로를 지키면서 위험과 도전에 함께 맞서서 양국 관계에 끊임없이 새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습권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의 15차 5기는 전환계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기록기술수단은 2030년 전까지의 국가 발전 요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신기록기술수단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쌍방은 중국 기록기술수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도잘 마련해주며 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더 큰 교류를 해야 합니다. 설린 우호 관계를 다지고 발전 전략 간의 접목을 강화하며 국정 운영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해 공동 발전과 진흥을 위해 굳건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을 견제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조선으로 삼으며 실무 협력에 끊임없는 질적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양국 간의 문화, 관광, 예술 매체, 싱크탱크, 청년, 고고, 보건 등면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 유대를 전면적으로 조이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단호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듬을 관찰하고 4대 글로벌 장애를 실천하며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창립 25년 내 상해 협력 경우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종종, 공동 발전 도모의 상해 정신을 육성하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린족 국가들이 동맹을 맺지 않고 함께 안전과 안정을 지키며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는 신형의 영내 협력 모식을 모색해냄으로써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인 영내 협력 기구를 구성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기구 의장국 담당 이래 성원국 간의 공감대를 응집시키고 실무 협력을 추진하는 등면에서 대량의 탁월하고 효과성 있는 업무를 해온 기록기술수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원만한 성공을 거두어 각 측이 상해 정신을 한층 더 전승하고 선양하며 상해 협력기구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새 원동력을 주입하리라 믿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대인 디강이 습근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8월 27일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을 찾아 기롱 통상구 산사태 재해구조와 응급처리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디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재해 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면서 재해 구조와 응급 처리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확고히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구조와 응급 처리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시가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롱 재해 지역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구조 대원들을 유문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이번 재해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해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 과학적인 수색 구조 방안을 마련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로, 통신, 전력 등 피해를 입은 기반 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구조 통로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현장 일선에서 분투하는 구조 대원들의 로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속 작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안전 방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리재민 림시 거주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구호물자 조달과 운송을 계속 잘해 리재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온정을 실감 있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 지휘부에서 리강 총리는 서장 자치구와 관계 부문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구조와 비상 대응 업무를 추가로 연구 포치했습니다. 구조 인력과 장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통일 지휘를 강화해 실종자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현장 구조를 유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사후 처리를 위해 조난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인도적 배려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무효과 구호 조치를 철저히 리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해 지역과 주변 지역의 기상, 수문, 지질 등에 대한 관측과 예보, 경보를 강화하고 위생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 2차 재해를 엄중히 방지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과 구조 작업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외 비상 대응과 소통 조정을 강화해 관련 외국 측과 함께 실종자 파악과 사후 처리 등을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층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 간부의 선봉 모범 역할을 더욱 발휘시켜 피해 주민들이 굳건한 신심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 홍수기에 있으며 홍수 방지와 태풍 대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표했습니다. 극한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마비된 사고 방식을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중점 지역과 구역에 대한 순찰과 위험 요소 제거를 강화해 각종 재해 방어 업무를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0: 28일 오후 서장 소방구조총대의 제1진 6명 대원과 사천 소방구조총대 제1진의 15명 대원이 구조견 한 마리를 앞세우고 수색구조에 나섰고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20명 대원과 구조견 2마리가 기롱 통산구 관할 공문구역에 도착해 수색과 구조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당원들이 앞장서고 최전선에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곤란을 극복하면서 구조의 핵심 위치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전문 대원이었습니다. 28일 오전 여러 구조 용량이 기롱현 살륵향 리비촌의 전선 집결지에 출발해 기롱 통산구에로 향했습니다. 산길이 좁고 험준했기 때문에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소속 당원 20명은 두 조로 나뉘어 경량 구조 장비와 위성통신기기를 휴대하고 산등송이를 따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라사 소방구조대 기동지대 1대대 2중대 대대장 추명기는 모두가 도보로 산을 넘어 목적지로 향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동지대 부지대장이 우리 대원 10명을 이끌고 오전 9시 10분에 출발했고 나는 오전 11시에 제2진의 당원 돌격대를 이끌고 뒤따라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술이 키르기스스탄의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데 조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북부의 한 현대식 공장 건물 창가에서 현지 청년 에케르베 코프가 멀리 보이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꿈은 언젠가 이 산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슈케크는 도시가 쓰레기로 둘러싸이는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북쪽의 한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호남 군신환경보호주식유한회사가 투자건설을 운영하는 비슈케크시 쓰레기과학기술처리발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준공돼 가동식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25세의 아케르페 코프는 해당 프로젝트의 집합지어 운영조작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요 업무는 주황통제실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공장의 쓰레기 처리와 발전의 각 공정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변화를 관찰해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자기와 동료들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처리하다 시내에서 실어온 쓰레기를 쓰레기 저장 구덩이에 쏟아넣고 쓰레기 크레인 제어실에서는 작업자들이 거대한 집게로 쓰레기를 집어 투입구에 넣습니다. 그러면 소강도 안에서는 격자가 쓰레기를 회전시켜 약 천도 이르는 고온으로 쓰레기를 충분히 연소 분해합니다. 연소로 발생한 가스는 탈광, 탈질, 집진 등 무해화 처리를 거친 뒤 배출됩니다. 프로젝트 총경리 장금방은 회사는 성숙한 쓰레기 소각 발전 기술을 키르기스스탄에 도입해 비슈케크의 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 처리함으로써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고 친환경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민생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린근의 주민 알리포바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이 악취가 심했고 쌓인 쓰레기가 때로는 저절로 불이 붙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모두의 기분도 더 좋아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슈케크시 쓰레기 과학기술 처리 발전 프로젝트의 총 계획 일일 쓰레기 처리 규모는 3,000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쓰레기 일일 처리 규모는 1,000톤이고 년간 전력망 공급 전력량은 된 것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키르기스스탄 이셰크 호주와 OCC에서 유사한 두 프로젝트를 건설 중입니다. 그는 쓰레기산이 영원히 과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환경보호기술과 친환경

0: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젖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승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계열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국가안보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강진 교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무엇 때문에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 계속 교류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는 국가발전의 근본 전제입니다.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안정, 문화번영은 모두 국가의 안전을 보장으로 합니다.

0: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단편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말할 때 이 대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사명을 확고히 이행하면서 묵묵히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당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하며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 국가안전기관의 인민경찰들입니다.
1: 저는 장목련입니다. 국제관계학원의 청년 교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안보경찰은 극히 신비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들을 보다 더 깊이 요해하기 위해 저는 북경 묘봉산에 위치한 평서정보연락소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 이곳은 우리 당의 비밀 교통선이었습니다. 혁명선열들은 이곳에서 당의 서류와 인원을 호송하고 물자를 이송하면서 당조항과 지도자들을 보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전시청에서 저는 조각상 하나를 봤습니다. 돌탁자 옆에서 열심히 무전기를 다루는 이 젊은 여성은 누굴까요? 왜 맷단 산간마을에서 전보를 치고 있는지 정원 뒤쪽에서 그 답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본 조각성의 원형은 은폐된 전선에서 싸웠던 여웅 선배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 마을의 한 촌민과 부부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항일전쟁의 가장 간과한 연대의 그녀는 6년이라는 시간을 아침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이 비좁은 산골에서 비밀리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모수호 발신기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과학기술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불안정 요인의 침수로 국가 안보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 국가안보기지 당대 국가안보경찰의 전설적인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 이름은 진훈녀입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걸린 수많은 여웅모범 상장과 메달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원인 때문에 저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녀와 오래 지냈던 동료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0: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이었을 것입니다. 진훈녀가 주목하고 있는 용의자 왕모가 귀국했습니다. 왕모는 10년째 진훈녀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왕모는 각종 공무 행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숨겼고 그 후 또 해외에 주재했기 때문에 경찰들의 정찰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진훈녀의 수사는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왕모가 귀국할 때 진훈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왕모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가 버린 쓰레기에서 찢긴 종이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검증을 거쳐 최종 증거로 확정한 후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나포 과정의 몇 개월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진훈녀는 매일마다 단서를 분석하고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외로움과 적막함을 견뎌내는 이런 인내력과 견지는 국가안보 경찰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고 또한 소중한 품성입니다.
1: 진 경찰관을 통해 저는 국가안보경찰의 이야기를 많이 요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앞에서 이들은 과감히 앞장섰고 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웠으며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나라의 이익을 선택하면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도 없이 선뜻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의 탐방을 통해 저는 이들이 보여준 충성심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들은 늘 이름을 감추고 살지만 나라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시각에는 적들이 두려워하는 천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충성과 열혈로 신시대 국가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2: 네, 습금행이 좋아하는 전국 제10부 우뚝 서선 관문과 헌

0: 준한 길은 철옹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다섯 번째 법은 들으셨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상순 길림화학섬유그룹 길림성은 첨단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고품질 발전에 거센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길림성은 기존 자원을 새롭게 바꾸고 전통 산업의 새로운 강점을 발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제1자동차 홍기제조센터의 번영 공장 구역에서는 산업용 로봇팔이 난립하게 움직이며 차체의 골격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균 1분도 채 되지 않아 완성차 한 대가 생산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정기술부 총조립기술 고급 주임인 장국용은 작업장의 용접 자동화율이 100%에 달하고 2만 대의 설비가 전면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사전 경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혜의 힘을 빌렸습니다. 최근 길림성은 자동차, 석유화학, 장비 등 차 판매량은 330만 2천 대를 돌파해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길림성은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자동차 경량화와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적용을 확대해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길림성은 또 거대한 증량으로 신흥 산업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역전 1호 원격 조종 14 운반 로켓이 길림 고분 07C04호 위성 8기의 위성을 예정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길림 1호 위성 공정은 30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장광 위성기술 주식 유한회사에 들어서면 로봇이 위성의 중요한 광학 부품을 가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길림 1호 위성의 부품 국산화율은 100%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연간 200개의 원격 탐사 위성과 200개의 통신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림성은 광전자 정보산업을 1호 공정으로 간주하고 직접 광전자를 비롯한 전국 중점 실험실을 건설하고 장춘 광학 정밀 기계 물리 연구소와 장춘 이공대학 등 연구 자원을 통합해 성급 실험실을 구성함으로써 전 산업사슬 기술 단계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 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길림성은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신에너지와 신장비, 신소재, 광전자 정보 등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이 육성 단계에서 첩익 자동차 과학기술 주식 유한회사가 주도하고 길림성 공업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3: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미국의 경제적 고립 행동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대치한 지 거의 반년이 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제 결전인지 아니면 경고 사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 범위를 항공, 디지털 자산, 금, 해운, 기술 산업 등 다섯 개 분야로 확대하고 이란과 관련된 일부 교육 활동, 개인 송금, 회의 서비스, 스포츠 및 학술 교류 등 분야에 많은 허가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 및 미사일 기술, 사이버 작전, 석유 무역 등과 관련된 이란의 관련 기관, 개인, 선박 약 60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벤센트는 또 이란과의 경제적 연계를 끊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즉시 발표하지 않았고 행동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즉각적인 전면 제재는 전 세계 금융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 이란 문제 특사 로버트 말리는 베센트의 제재 관련 발언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당장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과 경제적 연관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를 시행하는 데 있어 베센트의 발언이 다소 유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서 대대적으로 주장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결전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강경한 표현을 통해 정책 격상의 느낌을 주고 의도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표현이 강경하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양보가 제재를 감내하는 것보다 더욱 같은 날 미국은 이란과 교섭할 때의 언행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권과 억압에 의존하는 것은 관련 외교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퀸시 국가정책연구소의 수석 부사장인 트리타 팔씨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가 분명 손실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그 손실을 상대국의 정책 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은 거의 한 번도 그렇게 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경제 제재로 군사 행동을 대신해 이란의 굴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만약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이란은 군사 행동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캠퍼스의 마이클란 카무라와 교수는 트럼프가 제재로 이란을 굴복

시키겠다고 더 거칠게 위협할수록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 조켄트는 이란 강경파의 눈에는 오직 군사적 타격만이 미국의 효과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은 미국의 중동지역 군사기지와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이미 군사적 수단으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맞서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부외무장관 겸 외교부 정치와 국제문제연구센터의 하티브 자드 주임은 미국 측의 지속적인 극한 압박의 측면에 이란 정부가 각 기관을 조율하고 여러 방면의 자원, 특히 군사 자원을 동원해 제재의 효력 상실을 추진하며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다른 나라들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의 레자이 비서는 최근 이란의 이웃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경제전에서 미국 편에 선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군사 충돌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에 역효과를 주어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으며 합의도 이룰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의 베테랑 연구원인 스티븐 워트하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억압을 통해 다른 나라를 자기 뜻에 따르게 하는 데 집착하면서도 상대의 전략 목표와 국내 정치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와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이 이어지는 여름철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50여 년 동안 피부 질환 치료에 전념해 오신 연길 박방중이진료소 려순희 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피부 관리와 피부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3: 시간이 흘렀습니다.
2: 60년이요. 네.
3: 예.
2: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또 열심히 달려오셨군요. 이 피부 질환 위주로 또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피부 질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박방중이 진료소에서는 어떤 피부 질환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으신지 또 다른 치료법과 차별화되는 이 박방만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 여기 선호 박방중이진료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2: 네.
3: 박방중이진료소가 6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 역사를 조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저희 남편 박종욱은 그 한국의 유명한 이학저서를 편집한 그 황필수의 4대 제자한테서 이 방약 하편이라는 걸 넘겨받았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제 5대 전승인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2: 네.
3: 제 5대 전승인으로 되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또 3년 전에 또 제 6대 전승인으로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 네.
3: 저희 남편은 이 책을 60년대에 넘겨받았습니다.
2: 60년대.
3: 1960년대에 넘겨받았는데 지금 이미 2026년이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러니까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2: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책은 조선이 그 조선어로 된 조선이 이렇게 의학저서입니다. 황필수가
2: 네.
3: 편집하고 그다음에 조효현이라는 황필수의 4대 제자인데서 전승받은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 네.
3: 여지껏 그 책을 안고서리 그다음에 뭐 그 저희 남편은
2: 네.
3: 민족의학연구소에 가서 또 저의학을 배웠고
2: 네.
3: 그 다음 천진중의학원에 가서 또 중의학을 배웠고 이래서 중의도 하고 저의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렇게 쭉 한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는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이전에 제일 처음에 60년대는 월청이라는 데서 월청 석건촌이라는 데서 근무하다가
2: 네.
3: 그 후에는 또 월청 진 위생소로 또 전근되었고 예 그래다가서 그 다음에 또 연병원이 그런 화상과 소상커의 요즘이 그런 저기 뭔가 뭐 위탁을 받고 연길로 전근하려 하는데
2: 네.
3: 도문에서 놓지 않아서 모았습니다.
2: 아.
3: 그래서 도문에서 계속 하다가 도문에서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서 그 화상 문제 무릎을 꿇어댔습니다.
2: 네.
3: 그래가지고 쭉 한 25년간 넘어되겠어 화상 문제 무릎을 꿇다가 이제 연길로 올라온 지는 한 7, 8년밖에 안 됩니다.
2: 아, 예. 네. 그러셨군요.
3: 네.
2: 그럼 이제 박방 중

0: 이 진료소는 네, 어떤 피부 질환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저기 뭐니까 화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그 주제는 거기였습니다. 그때는 기업이 많고 농촌에서 뭐 가마를 걸고 재미감에도 걸고 그러니까 화상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은 또 그때와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화상이 이렇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다음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생활 수준도 제고되고 그러니까 지금 자대는 쓰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그러니까 자대는 쓰고 그다음에 뭐또 미치를 쓰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기 뭔가 하면 그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절단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화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고 피부 질환이 지금 점점 많아졌습니다.
0: 피부
1: 예,
0: 질환이요.
1: 피부 질환이 엄청 많은데 이전에는 없던가 하던 아이들도 피부 질환이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거는 화상, 동상, 그다음에 뭐그 저기 뭔가 습진, 그다음에 따이상 파우전, 소보진, 그다음에 뭐 저기 그런 여드름, 그다음에 무슨 부스럼 뭐 가지가지 피부병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예.
0: 여튼 이제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신다는 말씀이 되시겠네요.
1: 예.
0: 그래요. 사람마다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1: 그래, 저는 18살에 맨발 이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 이하 활동은,
0: 18살 때부터.
1: 18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예 의학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면서 시작을 하셨겠네요.
1: 모르죠.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저저 이성들이 할수 있는 그런, 저기 뭔가 그런 여건들 많이 이렇게 저기 뭔가 뭐, 이래,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또 우리는 저는 그래 석권촌이니까 근데 거기에 석권촌의 그 대대 이사는 중리였습니다. 중리였고 그때는 또 이렇게 그큰 도시의 이사들도 또 농촌으로 내려가는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큰 도시 또 서희들도 내려오고 중서희가 결합돼서 대대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리를 따라서 산으로 많이 약해라 댕겼습니다. 예, 며칠씩 그러니까 그땐 농촌이 60년대는 정말 농촌에서 1년에 한 번밖에 분배를 못 받았는데 연말에는 분배할 땐 돈을 지는 농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대에서 치료 대대라는 게 농촌이다 보니까 위에서 또뭐 의료비 지원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기들로 다 저기 뭔가 그 위생소로 꾸려나가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은 서희들은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챙겼고 그다음 형태가 어떻게 챙겼고 맛이 어떻고 쓴가 식훈가 뭐 예, 떫은가 이 맛을 우리는 다 그때 와서 또 약재를 많이 피발해 갔습니다. 동작대 시작 피발해 와서 쏴드렸습니다. 근데 그 그때 이래 지난 몇 집들이 지금도 우리과 같이 왕래를 하고서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없는 약재들은 거기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피발해서 괜찮은 약재들은 또 들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변에서는 나는 약재들은 저는 안 뒀고 주약에는 장백산에서 나는 거 쓰고 있습니다.
0: 장백산에서 나는
1: 예예
0: 또 천연 약재들을
1: 예 천연 약재
0: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1: 예
0: 듣다 보니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 약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엄청 까다로우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시나요?
1: 주에서 또뭐 연기료는 뭐 그렇게 저한테 와서 뭐 약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기료 와서는 뭐 약재 박사라는 말은 못 듣는데 동네에서는 다 이래 저 집에는 가짜 약이 못 들어가는 집이다. 근데 연기료 와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는 울집을 댕기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집 약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집이다. 이집 물건을 주인도 믿을 수 있고 이집 약도 믿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예.
0: 그만큼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은 이 피부 손상이 가장 심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과민 반응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미와 잡티 같은 그런 질환도 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복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그거 그저 정말 한두 마디로 하기는 바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째서 이렇게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그 봄이라든가 그다음.

0: 가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 계절에는 기후가 비교적 온정돼 있습니다. 기후 이렇게 반차가 크지 않습니다. 웬디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습진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땀 떼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1: 그렇죠.
0: 여름에는 여러 가지 비병들 그다음에 뭐그 저기 뭔가 紫外线에 노출된 사람들은 또 쌀쌍도 당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과민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뭐 따로 이제 피부를 진정시키고 또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피부 여름에 생기는 병들을 보면 새롭게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쌀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기 뭔가 그런 여드 저기 뭔가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이거는 그저 이렇게 추웠다 차가웠다 더웠다 하는 이런 시달림이 생겨서 이런 금세 일어나는 병들은 있지 않까 그 뒤에 홀딱 말입니다. 예, 이거는 그런 저기 뭔가 좀 쉽게 말해서 저는 중이기 때문에 중이 방법을 많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그 첩은 제가의 첩은 그 첩은 자기 자연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말 들어보면 우린 진단 따장 포도 딱 진단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진단 내리게 되면 일단 우리는 씻는 거부터 그다음에 바르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이세 가지 진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 20일이면 끝이 납니다. 따장 포도는 이
1: 20일이면
0: 댄디도 아예 맞고 그래서 20일이면 끝이 난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순간적으로 생기는 병은 이렇게 뭐 쌀쌍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과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름에 그 저기 뭐니까 생기는 임시적으로 생기는 병으로 이렇게 치료가 쉽단 말입니다. 쉽는데 이렇게 처분을 해야 이건 후유증이 없단 말입니다. 그 댄디랑 맞고 이래게 되면 그 후유증이 꼭 남습니다. 후유증이 남아서 1년, 2년, 3년씩 오랫동안 아파하고 시달림 받는 분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1: 다시 재발할 수도
0: 예, 재발할
1: 있고,
0: 수도 있고 이게 또 따장 포진한 게 재발은 꼭 합니다. 그 면역력이 내려가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피부도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 면역이 내려가면 또 재생하고 그다음에 또 온몸이 건강이 내려갈 때도 또 이렇게 저기 뭔가 재생하고 그러니까 뭐 이치성 치료한 데서 영무히 치료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보상은 없습니다.
1: 대신 이제 후유증이 거의 이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0: 근데 또이 순간적인 건 인사
1: 그래요. 아이들은 왜 성인보다 이 습진이나 그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더 자주 생기는지, 이는 어린이 피부에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아이 자체는 이렇게 원래 아기들 자체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온몸이
1: 그렇죠.
0: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피부부터 온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정말 세월이 이런 풍상을 겪지 못했던가?
1: 그렇죠.
0: 아기들 피부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렇게 쉽게 피부병이랑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지금 가장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건 있지 않을까? 우리 진료소에 오는 아기들도 그렇고 제일 적은 나이에 치료한 이 병에 걸린 애가 출생 3일 만에 찾아온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안 오고 그집 할머니가 뭐이 연병원에 가서도 방법 없고 그다음에 부위보건원에 가서도 방법 없고 3일 되는 아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 그렇죠.
0: 방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집 할머니가 어떻게 들구슬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만든 씻는 것만 줬습니다. 씻는 것만 두슬이 거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애기를 씻어줘라. 그러니 그걸로서 다 나섰습니다. 씻는 걸로서 다 나섰습니다. 3일 되는 애기가. 그게 주의하게 저는 아이들은 첫강 와서는 씻는 거 줍니다. 그죠?
1: 이 복용하는
0: 애기들 병은
1: 약보다는
0: 그리 뭐 선천적인 거 내놓고선 애기들 병은 그리 뭐 시간 걸린 시간이 오래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그 걸리는 원인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료가 빨리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더 준다면 좀 엄중한 것 같으면 바르는 거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서 될수 있는가 이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뭐 나무 뿌리 풀 뿌리 그다음에 무슨 나무 껍질 무슨 꽃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자연이 다 속하는 이런 물건들 가지고 하길래 해서 얘는 거짓말을 아예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아예고 안에 독 있으면 다 빨아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물게 하고 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또 이거 잘 움직이는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건은 또 거짓말 쓰지 말고
1: 그렇죠.
0: 좋은 약 깨들 갖고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0: 웅얼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다 아문 후에도 이 웅얼이는 이거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또 저기 우리는 흔 이 저기 뭐니까 약이 또 있습니다. 흔도 없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한 사람들이라든가 이 상처가 낫게 되면 이 약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말하죠. 이게 지금은 다 아무 것 같지만 이 땅땅하고 이게 풀리지 않은 한, 이 멍이 풀리지 않은 한 이게 허물이 꼭 간다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장애가 온다고, 기능 장애가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바르라 할 때까지 발라라고 해서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내 한 가지 실례를 들기시오. 이거는 네. 정말 이 싱가포르의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더라 말입니다. 오, 네. 싱가포르에서 한짝 다리를 다 댔습니다. 네. 한짝 다리를 다 댔는데 이 사람이 상해 와서 그런 저기 뭐니까 그 이식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다리에다.
1: 그러니까 피부조직.
0: 예, 피부조직 네. 이식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할 때는 피부가 이렇게 뭐 크면 큰 거 이렇게 척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네.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오가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피부가 이렇게 저기 뭐니까 신속성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늘었다 쫄아들었다 하는 이 가로, 세로 이렇게 하다니까 네. 피부가 그 기능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식 수술을 한 게 다리가 이렇게 펴지 못한단 말입니다. 펴지 못해가 네. 땅따나 온 다리가 땅 이렇게 나무처럼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니까 오래 약을 이렇게 바르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하면 그게 이렇게 나른해지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가 네. 이렇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 펴고서를. 근데 그러니까 나른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허물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표준으로 이렇게 뭐 허옇고 뭐 살짝 허옇고 무슨 그런데 저기 뭐니까 이 신축성이 좋으면 그거 크게 허물이랑 아이칩니다. 움직이는 거 제대로 움직일 수 아이고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그게 기능 잊어버릴 때만은 이게 아주 험한 허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능 우리는 우선 기능성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 우선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 이 땅구멍까지 이렇게 다 회복돼야 이 피부 기능이 다 회복됩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 발라서 땅구멍이 다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약 발라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떤 환자는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손이랑 뒤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손 보기에는 다 아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아직도 땅땅하단 말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네. 저는 이야기용을 알 수 있어요.
1: 네. 예. 겉으로 보기에는.
0: 예, 겉으로 보기에는 네. 다 아물었는데 우리 보기에는 이게 굳어져 버려서 정말 바쁩니다.
1: 네.
0: 예.
1: 그 조직들이 이제 재생하기가 예. 더 어려워진다는
0: 예.
1: 거죠.
0: 그 기능은 이미 다 이렇게 자기들 썩어서 들어갔다는 것 말한단 말입니다. 그 기능이 네. 이렇게 대사가 잘 아이 되면서 예, 기혈이 통하지 못하면서 살이 부식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요청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1: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신
0: 예,
1: 분들.
0: 거동이 불편한 네. 사람들한테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법이란 게 그 고약이 있지 않을까
1: 네.
0: 그 상처 깊이까지 다 밀어줘야 됩니다. 네. 심지를 만들어 약심지를 만들어가서 그러니까 실례를 하나 둘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아, 네. 이 사람도 이렇게 뭐니까 그런 골기라가 알았는데 요청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이 사람 또 요청보다도 또 더 심한 병 골기라가 알았는데 이렇게 네. 온몸이 이렇게 고름 꼴뚝 찼단 말입니다.
1: 네.
0: 골기라기 심해 가족들이
1: 네.
0: 공제를 기력이 그냥 쑥 그랬는데 그게 공제가 아예 돼서 온몸이 이렇게 남자인데 그때 30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름 꼴뚝 찼단 말입니다. 네. 국경상에 다가도 배에 고름이 꼴뚝 차서 수술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사형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집에 가서
1: 아이고,
0: 네. 기다리라. 그런데 돈도 다 써버리고 울지 왔더라 말입니다.
1: 네.
0: 울지 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속을 들여다도 못 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보고서도 그거 뭐 금융원에서 다 이거 그거 뭐 한다 뭐 있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거 마구 아물게 하는 약이 없단 말입니다.
1: 네.
0: 그 우리도 야, 그 큰 병원에서 상해도 북경에 가서도 그 큰 병원에서 다 못하는가 우리도 자신 없다고 소리. 그러니까 혹시 되든 아이 되든 또 줄줄줄줄 나온단 말 무슨 고름이 그렇게 많은지
1: 네.
0: 한 반년 넘어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름이 점점 작아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한 반년 넘어 되니까 정말 점점 고름이 작아지더라 말입니다. 굉장히 한날 와서 반년 넘어 됐겠습니다. 거의 1년 됐겠습니다. 근데 와서 어쩌나게 오줌 딸 봤단 게지.
1: 네.
0: 오줌이 제국물로 나왔단 게지.
1: 효과를 봤네요. 네.
0: 그래, 야,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약을 다 요청에 쓰고 있습니다.
1: 아.
0: 그 환자들 치료하던 약을. 그러니까
1: 많은 또 욕창 환자들에게 큰 네. 도움이 되셨겠네요.
0: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약은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전진갈란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안에 있는 균은 다 죽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고름 자꾸만 빨아넣으니까

0: 북진들이 다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1: 아, 안으로부터 이제
0: 예, 새살이, 안으로부터 새살이 다 나와서,
1: 독소를
0: 예,
1: 빼내고,
0: 그러니까 안에 아물지 않으면 겉은 절대 아무로 못 붙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또 욕창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0: 예,
1: 주셨네요.
0: 지금까지는 이영길이 와서도 양로원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약 가지고 있습니다. 양로원에는
1: 네.
0: 많은 요청 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또 류순우 원장님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약초를 지금도 신경 써서 또 의술의 길로 또 열심히.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제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흥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봄 희망의 봄
0: 가사입니다. 봄은 희망의 봄입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의 씨앗도다. 따스한 햇살처럼 수줍은 사랑을 해요. 여름은 눈부신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사랑이 짙어지고 눈부신 햇살처럼 열

열렬한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탄 인연입니다. 김문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김문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될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0: 四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上装的是什么？罗翘哈哈大笑，让伙计把车上东西搬起来，打开这么一看，这伙计是大吃了一惊。